0: Give it a little more time.
1: 저 이번 스포츠 하면서
2: 무슨
1: 또 빼기 못 하고요.
2: 무슨 이거
3: 맛도 많이 보는 소.
2: 이게 미끼스리.